0: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취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신촌로 신촌로터리에서 신촌 기차역 입구 방면 신촌역 앞에서 한 개 차로를 막고 집회가 있는데요. 이후 아영교차로 또 서대문역 세종대로 사거리를 거쳐 광화문 상거리 사랑채 동측 건너편까지 한 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양화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도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4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잠실 대교에서부터 밀립니다. 같은 방면으로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3차로에는 도로에 폐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하는 차량으로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천안 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 모가정류장 부근 갓길에서도 버스의 추돌 사고 처리 작업으로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휴 더워.
5: 아휴 왜 이렇게 덥냐.
6: 너무 덥네.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세요.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효자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효자동 삼거리 방면 여초문 앞 이 집회 무대 설치 작업으로 인해서 진행 방면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 차로로 가변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서울역에서 숭례문 방면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도 집회 관련 무대 설치 작업으로 하위 2개 차로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양화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내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같은 방면으로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내 3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반월터널 나오자마자 화물차 추돌 사고로 3차로에서 처리 작업 중이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북상주 부근 공곰터널 들어서자마자 사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When I first saw you, I saw love. And the first time you touched me.
1: TBS 캠페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어,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집회가 있는데요.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울 성모병원 방면 중앙지검 서문 앞에서는 집회 관련 무대 설치 작업으로 하위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포대로가 서초역 사거리에서 서초 3동 사거리 양방면에서 밀립니다. 세종대로 서울역에서 숭례문 방면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도 집회 관련 무대 설치 작업으로 하위 2개 차로가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반면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내 3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뒤로 영동대교에서부터 밀려서 이후 반포대교까지 정체고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또 사고 소식인데요. 멀리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면 북대전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 TBS 교통정보
11: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광화문 방면 동화 면세점 앞에서 집회가 있는데요. 이후 두 개 차로

를 이용해 구효자 파출소 앞까지 행진이 있겠습니다. 또 서울역에서 수내문 방면으로도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두 개 차로를 이용하는 집회가 있고 역시 두 개 차로를 이용해 3시 30분부터 종로 3가역까지 행진을 하겠습니다. 도로 이용에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면 북단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 뒤로 분당 수서로는 복정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청담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면 고덕터널한 갓길에서 화물차의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일대 불편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권은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고요. 비와 함께 강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 계곡과 하천변엔 가까이 가지 말고 산사태 같은 붕괴 우려가 있는 곳도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취약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해서 강풍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강일나들목 진입로와 하남분기점 진입로에서 각각 사고가 났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도 충주분기점에서 감곡적으로 밀리는데 감곡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솔직하고 착하고 용감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용감하면 누구한테든 말할 수 있고, 착하면 상냥하게 말할 수 있고, 솔직하면 뭐든지 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하는 질문에 꼬마 아이가 했던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아니죠? 어렸을 적 도덕 시간에 배운 당연한 말이고 모두가 꿈꿔왔던 어른의 모습입니다.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선 솔직해야 하고 착해야 하고 용감해야 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어려운 일인 걸 깨닫고부터는 가장 나중으로 미뤄두고 있었나 봅니다. 꼬마의 당당한 대답을 들으면서 실천하진 못하더라도 잊고 살지는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라의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주현미 연정.

솔직하게 착하게 용감하게 어느 하나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덜 솔직하고 덜 착하고 덜 용감해지죠. 내가 생각했던 멋진 어른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데요. 마음 한구석 어딘가 처박혔는지도 모를 빛바랜 결심들이지만 그래도 잊고 살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기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네가 인간이야 호통의 달인 개그맨 최국 씨와 함께 대신 환해해주는 남자 대화남 다시 듣게 합니다. 이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류지광이 부릅니다. 이쁘니 꺼뿐이 이쁘니 꺼뿐이 Oh my love 나의 이쁘니 꺼뿐이

0: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닌다. 직장 문제.
1: 진짜 여기 죽지 못해 다닌다. 진짜 여기. 아.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왜 그래 너.
1: 아,

0: 잖아.
1: 아, 축구를 해서.
0: 그치. 네. 안, 보, 네. 안 보세요?
1: 아, 너무 일찍 해가지고. 아, 저 하이라이트로 봐요.
0: 하이라이트?
1: 그리고 우리나라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막 역전도 하고.
0: 잘하는 것 같다고?
1: 예.
0: 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1: 아니.
0: 유체 이탈 화법으로.
1: 그게 아니라 좀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저 사실. 홍명보 감독도 막 이런저런 말도 많고, 뭐, 저런저런 막 했잖아요.
0: 아니, 근데 저도 사실.
1: 성인이 또 예전 같지 않고, 막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0: 저도 이제 사실 월드컵 개막 전에는.
1: 네.
0: 아, 이제 뭐, 나이도 저도 있고, 어? 왜 대표 선수들이 잘 하겠지. 근데 뭐 네. 예전만 치면 재미가 없을 거 그랬는데.
1: 네.
0: 아, 아니더라고.
1: 그러니까.
0: 더군다나 남의 나라 축구하는 것도 다 네. 재밌어. 어.
1: 근데 요번에. 되게 처음 보는 나라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0: 그러니까.
1: 처음 들어보는 나라 있잖아요.
0: 아니, 아까도 눈에 띄는 뉴스 하면서 네. 얘기도 해드렸는데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오늘 그 새벽 4시에 있었던
1: 네.
0: 스페인하고 이 나라의
1: 네, 네.
0: 그 그러니까. 경기였어. 아, 그 나라 이름이
1: 그러니까 이름도 잘 생각 안 나. 하도
0: 뭐라 그랬지, 그 나라.
1: 응?
0: 아프리카 그 세네갈 앞에 있는
1: 되게 어려워 카, 이름도
0: 카보베르데
1: 카보베르데도 있고요. 네. 되게 여러
0: 카보베르데가 있고
1: 예 네. 맞아
0: 키르소
1: 있고
0: 키르소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1: 그게 저기 뭐 네? 포르투갈인가 어디서 뭐 독립했다 아 네덜란드인가 독립한 나라 아니에요?
0: 키르소는 그 남미 대륙 아, 베네수엘라, 위에 베네수엘라 위쪽에 카리비안 해
1: 아,
0: 있잖아
1: 진짜.
0: 거기 있는 거고
1: 네.
0: 카보베르데는 여기가 오늘 가장 주목받은 게 뭐냐면.
1: 네.
0: 스페인이 워낙 우승 후보잖아, 이번 대회. 거의 네. 야말이라고 있잖아, 젊은 친구. 스무 살짜리.
1: 어, 예. 뭐
0: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워버리는 거야?
1: 있겠죠.
0: 있겠죠라니?
1: 뭐, 형님이 얘기하시면 다 그게 맞는 거지, 뭐.
0: 거의 야말이라고 20대 초반에 신성 있잖아.
1: 네네네.
0: 그 친구가 오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인이 하여튼 우승 후보국인데, 이, 예, 뭐라고 지웠어? 그 나라 이름 뭐야?
1: 키르소.
0: 아니 키르소 말고 오늘 새벽에 했던
1: 네, 카보베르데 네.
0: 여기에 이 골키퍼가 40살인데
1: 어 그래요? 네.
0: 스페인 공격수들이 27번이나 슈팅을 때렸는데 오. 이 사람이 다 막았는데
1: 와 진짜
0: 그래 0대 0이 된 거야
1: 야 진짜요?
0: 아, 세계 이변이 네. 일어났다니까
1: 비겼어요 0대 0으로
0: 그래요
1: 와, 대박이네 카보베르데
0: 월드컵 역사상 4대 미스터리로 하나를 기록이 됐다는 거야
1: 진짜 카보베르데
0: 그렇지 50만 사는 나라래 이 나라가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0: 그건 나도 모르지 요번에 이제 워낙은 32강만
1: 엄청
0: 나오잖아 그러니까 48개국이 참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제 예선하면서 할당이 좀 늘어나니까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됐나 봐. 내가 뭐 아냐 나도 이 정도까지밖에 모르지.
1: 아무튼 이번에 우리나라 좀 성적 좋으면 홍명보 감독도 촥 또 많이 올라가겠네요.
0: 잘 돼야지 뭐 어쨌든 간에. 네.
1: 아무튼 응원합니다.
0: 예. 네. 0843님이 서대문 영천시장 큰불 나서 서울역적 운행 힘들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서울 서대문의 영천시장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예, 오늘 오후 서대문구 영천시장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나서 연기가 발생했다. 서대문구는 2시 52분께 안전재난 문자를 보내서 오후 2시 43분에 영천시장 옥상 가건물 화재로 연기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안내했다. 또 주변 주민에게는 연기 유입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1: 아유,
0: 아마 많이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재 진압하느라고.
1: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0: 네. 자, 지금 저 화를 내드려야 되는데.
1: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0: 그래 그거 읽어.
1: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0: 그러니까. 네.
1: 여기가 네. 저 문자로 또 이렇게.
0: 문자 동료.
1: 진행이 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자 사전 문자 보내셔도 되고요. 본 문자 보내셔도 되고.
0: 아주 성의껏 읽어라. 아 정말.
1: 아 이거 개근데 왜.
0: 그냥 있는 거대로 읽어.
1: 네 장사가 안 돼서 짜증난다.
0: 그렇지.
1: 해도 너무한다. 예, 네, 이런 갑질 고발도 좋고요.
0: 그렇지.
1: 돈 떼인 분들 상담도 환영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요즘 화 많이 나시지 않습니까?
0: 아 많이 납니다.
1: 조금이라도 화나는 거 있으면
0: 아,
1: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릴게요.
0: 네.
1: 자 선물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무료 메신저 TBS 앱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앱은 무료래요.
0: 근데 뭘 다음에 할 수가 없어.
1: 0951. 샵 0951입니다.
0: 화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가 봐.
1: 오늘
0: 문자가 안 와.
1: 오늘
0: 대전 휴업이야.
1: 일찍 끝내죠.
0: 아니 뭐 몇 중 노래만 틀지 뭐.
1: 아니 굳이 뭐 꼭 한 시간 하라는 법 있어요?
0: 그러니까.

0: 출연료도 못 받는데.
1: 대충 저기 하고 가. 뭐, 어떻게 해. 문자 안 오는데 어떻게 해.
0: 저 빠블로가 안 되겠대.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대.
1: 네, 여러분, 나 또 화나 지금 또.
0: 화내. 네. 인간이 한번 해. 세 번만.
1: 좀 화가.
0: 인간, 네가 인간이야. 세 번만.
1: 문자가 안 와가지고.
0: 그래야지 네 나왔다는 거.
1: 문자 좀 보내세요.
0: 그렇지, 그렇지.
1: 문자 보내!
0: 빨리 보내!
1: 문자 보내! 지금 화 나잖아요. 왜 화 안 나는 척하고 있어? 어? 오늘도 뭐, 본인만, 자기만 주식 떨어져. 잃고, 어? 자기만 지금 돈 못 받고, 자기만 지금 저 부장님한테 갈굼 당하고 있잖아! 문자 보내!
0: 여기까지 인천에서 뭐 타고 오냐?
1: 지하철이요.
0: 지하철? 얼마나 걸려 오면? 거기까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려?
1: 한 시간 반이요. 나 한 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0: 차비 얼마 들어 그러면?
1: 재능 기부하고 있다고, 재능 기부! 모르겠어,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기부하고 있다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0: 자, 최국 씨가 헛걸음 안 치게 한 시간 반 집에 갈 때 또 한 시간 세 시간을 걸려서 왕복하는 사람인데.
1: 그러니까
0: 최국 씨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네, 문자 좀 주세요. 화 좀.
1: 방금 산책로에 지금 강아지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똥 안 치고 간 사람 있잖아.
0: 자, 노래 한 곡
1: 빨리 보내주세요. 그런 거.
0: 추가열이 부릅니다. 여수행.

0: 네. 자, 이제 한두 분 정도 이제 문자를, 예, 추가할 노래 나가는 거래 보냈는데, 7200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최국 씨, 1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사연이 없어서 어떡해요. 그래서요, 최국 씨를 위해서 신청곡이 있어요. 산울림, 나 어떻게 듣고 싶어요.
1: 이런 거 말고 사연 보내시라고요, 사연. 사연, 어떡하니 모르

0: 어떻게 사연 보내면 되지? 아니 지금 대신 화를 내야 된다니까. 왜 화를 나게 하고 있어? 사연 보내 사연. 이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사연 보내야 틀어줄 거야.
1: 자 이번 4721번님. 아 이제 자 이제 본격적으로.
0: 그리고 산울림의 나우토케 아니잖아요.
1: 누구야?
0: 샌드 페블즈 아니야?
1: 그러네.
0: 제대로 보내요. 송곳도 좀.
1: 야. 자. 야, 역시 최극이야. 아.
0: 산울림 많이 벌써고.
1: 그렇지. 샌드 페블스.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 노래는 하지 뭐.
0: 네, 샌드 페블스가 저 페블스가 파블로래네요.
1: 그렇지. 스페인 말로.
0: 스페인 말로. 어.
1: 그러니까 모레와 파블로.
0: 그래서 기억이 나. 그때.
1: 어, 맞아. 네. 야, 너 천재다, 너. 너 하긴 뭐 의대 가려고도 못 갔잖아 지금. 어?
0: 김영곤 원장님 잘 지내세요?
1: 내일 나오잖아.
0: 아 그래요?
1: 어, 요새 그... 수요일 날 너 뭐 하냐고 왜 안 나오고?
0: 근데 그분도 끈기가 있네. 어? 그분이 집념 있으신 분이야.
1: 너무 고맙지. 네,
0: 계속 너무 나오고 계신구나.
1: 자원봉사. 네. 저 진짜 자원봉사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제 문자 왔어요. 4721번님 우회전할 때요 일단 멈춤해야 되는데. 뒤에서 빵빵대는 운전자한테 화 좀 내주세요. 그것도 스쿨존에서 말이에요.
0: 원샷 네가 인간이야.
1: 그렇지.
0: 야 타는 거면 타는 거 다 저기에서 스쿨존을 시켜야지.
1: 시켜야지.
0: 어?
1: 아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우회전할 때는 멈춰야 되는
0: 스쿨존
1: 건데.
0: 스쿨존 특히 시켜야지 특히.
1: 거기서 왜 빵빵대냐고.
0: 야 우회전할 때 멈춰야 될 거 아니야.
1: 네가 빵빵이야 그래.
0: 네가 빵빵이야. 이런 후리치아를 그냥 따다 매길까 보다.
1: 뭔 소리야.
0: 몰라 저 문자 하나 있더라고. 어? 멈춰. 일단 멈춰!
1: 안 됩니다, 빵빵거리면.
0: 네. 멈췄다가 딱 신호등 하면 사람 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그래. 슬슬슬슬 슬그머니 가는 거야?
1: 기본인데, 이제.
0: 이런 인간이 이제 운전을 하고 있자면 말이야, 진짜.
1: 면허 빼서 그래. 면허 뺏는다 그래.
0: 반납해!
1: 면허 뺏는다 그래.
0: 면허 반납해! 네. 걸어다녀!
1: 그렇지!
0: 걸어다녀!
1: 아, 이거 좋아, 좋아.
0: 아, 근데 그 생각나요.
1: 뭐요?
0: 예전에 제 친구가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네. 걔가 이제 그. 처음 따는 게 아니라 네. 취소됐다가 다시 에, 따는 거예요.
1: 면허 정지됐다가.
0: 근데 이제 딱 시험 보는 거야. 딱 정자세로 딱 해가지고 취소 20km 두 손으로 핸들 딱 잡고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매뉴얼대로 딱 중립 멈추면은 중립에 넣었다가 시작할 땐 다시 넣고 딱 하다가.
1: 진짜 네. 시험 볼 때 얘기하는 거야?
0: 아니 오토였어요.
1: 오토인데.
0: 예. 네. 근데 이제 우회전을 딱 이렇게 어.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이랑 똑같은 거야. 일단 네. 멈춤인데 네. 안 멈추고 우회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1: 감점이 되겠지.
0: 감점이 아니야. 그럼 탈락이에요. 완전히 탈락이에요.
1: 아, 그 정도로 네, 구분은 네. 엄격하구나.
0: 네, 탈락이에요. 네. 걔가 이렇게 딱 탈락되니까 이제 어떻게 옆에서 감독관이 그러잖아요. 자, 탈락되셨습니다. 자, 시험장으로 다시 가주세요. 이러잖아요. 딱 탈락되니까 아이 진짜요? 아이 짱나. 하고 한 손으로 탁 빙글빙글 하고 있잖아. 네? 창 땅, 팔 땅, 콕 찍어. 아, 짜증나, 진짜. 아,
1: 야, 네. 그거 완전히 수험생의
0: 그랬대요.
1: 그.
0: 갑자기 네. 확 바뀌어가지고.
1: 초심의 수험생 자세로 있다가 그러니까. 탈락입니다. 그랬지. 네. 아, 짱나, 그러면서.
0: 예, 네. 뭔지 알죠?
1: 야, 그 나중에 얘기 들은 거야?
0: 예, 네. 어. 그러더라.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고!
1: 그러면 최국 씨 세대는 운전면허를, 그, 뭐예요?
0: 아, 저때
1: 합격을 하고서 시내 주행에서 또 시험을
0: 받았구나. 예. 저희 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1: 그렇게 됐어요? 최욱 씨도 예. 그렇게 면허 땄어요?
0: 네. 그 전에는
1: 우리
0: 없었잖아요.
1: 때는 다 면허 시험장에서 다 했는데 T자형 후진 주차 뭐 이런 거 그거 해가지고 저도 사전호기에서 면허 땄잖아 이정보통.
0: 아 진짜요?
1: 아 사전호기 했습니다. 네.
0: 아무튼.
1: 자, 하여튼 교통 규칙 잘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는 8117번님이에요. 최욱 씨. 요즘 출산율 떨어지는데요. 버스, 지하철, 임산부석 앞에 임산부는 서 있고요. 노약자 어르신들이 앉아서 가는 걸 종종 목격하거든요. 에이. 최근에는 임산부가 양보를 부탁했더니 60 넘어 보이는 중년 아주머님이 나도 임신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어르신만 힘든 게 아니에요. 시원하게 화를 부탁드립니다.
0: 아줌마 너무하시네 진짜. 아줌마 아무리 안고 싶어도 그렇지 그런 거짓말 하고 어?
1: 60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그랬대.
0: 60이 넘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임신을 아무
1: 너만 임신했냐? 나도 임신했어. 네,
0: 뭐 하실 수도 있지. 하실 수도
1: 어떻게
0: 있는데.
1: 해 생리 저 안 되지.
0: 아, 건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벽이 탄탄하고
1: 아이 시끄럽고 자, 예. 네?
0: 관리 잘하시면 네. 아무리 그래도 말이에요. 어? 아줌마 일어나. 뭐 임신이야 아니면 보여줘 빨리 이거 초음파 사진 보여줘. 무슨 임신했단 말이야 진짜.
1: 아이고 아이, 자, 임산부들 배려해야 됩니다. 그,
0: 네, 해줘야죠, 진짜.
1: 우리가 출산을 높이자고, 그거 작은 자리 하나만이라도 임산부들한테 양보를 해주자. 그런 취지로 하는 건데.
0: 야, 혹시라도 진짜 애기 저기 하면 어떡하려고, 진짜. 이 아줌마 진짜 에이, 너무들 하시네, 정말.
1: 자, 이번에는 1601번님. 최욱 씨, 화 좀 내줘요. 어제 모처럼 종로에서 집에 오는 버스 타고 오는데요.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버스 전체에 승객 모두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의 가정사를 20분간 듣느라고 신경 많이 쓰면서 집에 왔습니다. 버스에서 큰 소리 통화하는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고 화 좀 내주세요.
0: 조용히! 야! 조용히!
2: 여기가 네 집이야 그래.
0: 시끄럽게! 야, 니네 집 안방이야?
2: 니네 집에 가세!
0: 집에 가세!
2: 집에 가세!
0: 야! 가정, 이게... 가정사 좀 아름답기라다든가! 아, 정말! 뭔 놈의 이렇게! 어?
1: 뭔 얘기 했을까? 가정사를.
0: 그 네? 말이야.
1: 그, 부부싸움을 여기 집에서, 저기 버스에서 했나? 아, 참.
0: 뭐야, 이 새끼야, 진짜! 어? 중이야! 야. 아이. 니가 인간이야?
1: 아마.
0: 참, 아, 아파.
1: 뭐 성대 결절하냐? 아마 이런 분은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다 이거야.
0: 네.
1: 제 상상인데 버스 안에서 처음에 조용히 하다가 어? 뭐 이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벅벅 지르다가 소리 지르는 걸 또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0: 신경 어쨌든 안 신경 안 쓰게 되죠.
1: 어쨌든요 버스고 지하철이고. 네. 아니 뭐 가정사 얘기라든 회사 얘기라든 그런 거 좀 하지 말자고.
0: 너 안 창피해 그거?
1: 아니 그러니까 어? 전화가 오면
0: 다 듣고 있는데 그거를.
1: 전화가 오면은 그 문자 있잖아. 문자 기능 딱 누르면은 잠시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1: 이거 문자 보내면 되잖아요. 어. 지하철인데 버스 아닌데 잠시 후 내려서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되지.
0: 그러니까
1: 그걸 왜 이렇게 떠드냐고.
0: 바람친 게 자랑이야?
1: 바람 폈대?
0: 아니 그랬을 것 같아. 그런 통화였을 것 같아 가지고.
1: 자, 좋습니다. 자, 하여튼 버스,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조용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4749번님이에요. 1톤 화물차 하는 기사입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트럭 적재함에 담배꽁초에 커피잔에 먹고 버린 놈 짜증났는데 한마디 최국씨 시원하게 질러주세요. 아우 짜증나요.
0: 어디다 버려.
1: 화성 비봉에 매운탕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가만 있어봐.
0: 매운탕
1: 저거 먼저 드리고 잊어버려. 화성시 비봉면에 은사골 본점에 매기 매운탕이나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세트입니다. 가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 자 축하드립니다. 이제 화내드려.
0: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버려. 어디다 버려.
1: 아 근데 좀 새로운 거 없냐? 맨날 그 네가 하는 거는 청취자들이 최국이가 이제 얻다 버려 할 줄 다
0: 얻다 버려?
1: 저거야 저거.
0: 뭐 왜 뭐
1: 일론 머스크야.
0: 지겨워? 일론 그냥 들어. 할 게 없는데 어떻게
1: 해? 돈 없어.
0: 뭐 저기다 버렸대.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그러면 저기다 버려. 버리지 마.
1: 돈도 못 받아 그래. 나는
0: 자
1: 아 일론 머스크 해.
0: 휴지통에 버려. 휴지통에.
1: 아 일론 통에. 머스크 그에 화성 보내고 싶냐고. 싫어?
0: 그거 말고 딴 거 할게요. 딴 거 할게요, 그냥.
1: 그래, 딴 거 해봐.
0: 딴 거 뭐. 어? 밥숟가락 놓고 싶어? 또 뭐 했었지?
1: 아예 안 가르쳐줘, 나도. 저거.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그래.
0: 어? 여왕벌 봉침을 쏴버릴까보다, 그냥. 어?
1: 아이고, 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아, 저기 5962님께서. 네, 방송심이 뭐. 안 걸리나요?
1: 어?
0: 방송심이 안 걸리나요? 최욱 씨 찐팬인데 걱정돼서요.
1: 아이, 이 정도야, 뭐. 저희가. 그냥 일부러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이제 컨셉으로 하는 거야, 컨셉으로. 그렇잖아요. 너, 이거 왜 이렇게 정서부로 하냐? 왜 이렇게 종이를 가 딱지 좀 항상 그러고 있냐?
0: 아니, 좀, 예, 정서부로 하니까.
1: 자, 정정화가 부릅니다.

0: 건배 정정화의 왕대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말이죠. 넷플릭스의 네. 그 참교육이라는 시리즈 시트를 네. 치고 있잖아.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0: 사실 최욱 네. 씨도 지금 저 청취자들이 대신 화내달라는 거 네. 어? 참교육 하는 거 아니야.
1: 아, 그렇죠.
0: 최국이의 이거 소리 듣고 에? 그 참교육 만든 거 아니야 혹시?
1: 참교육 시키는 거죠.
0: 에? 에? 네가 학생이야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네가 지금 처음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이거 만든 거 아닐까 혹시?
1: 아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0: 아닐 것 같아?
1: 예, 예, 아무리 생각해도
0: 그랬으면 좋겠지.
1: 예. 아닌데 저도 뭐 웹툰이라면서요?
0: 저도 이제 참교육을 2편까지는 봤는데 계속 보려고 그러는데 요새 예. 지금 월드컵 축구를 하는
1: 때문에
0: 축구 예. 다 끝나야지 볼 것 같아. 나머지 그 전부 예. 10편이죠 그거?
1: 아니에요.
0: 8편이요?
1: 어, 10편 맞아요.
0: 10편이지? 예, 10편. 2부, 예. 2편까지는 봤는데 8개를 더 봐야 돼. 아 근데 정말 통쾌하더라고. 1편 같은 경우는. 아,
1: 그리고
0: 저는 그 김무열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학폭 피해 학생이 예,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제 억울한 상황을 얘기한 뭐예요? 안 되는데 개선이 예. 안 되는데 그랬더니 김무열 배우가 인권보호국 교권보호국 예. 선생님이 그 상황이에요. 그럴수록 더 어른들한테 네 힘든 걸 자꾸 얘기해줘라. 아, 그러니까.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지금 현실에서는 없는 이야기인데 드라마상에서 그런 대로 뭔가 또 교훈도 주고
1: 아, 그러니까.
0: 재미도 네. 주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1: 저는 그 균형적인 게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0: 어떤 점에서? 네.
1: 그러니까 꼭 무조건 뭐 선생 입장에서 뭐 학생을 뭐 이렇게 참교육하고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아,
0: 이제 시종일관 네.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네.
1: 또 나쁜 선생님도
0: 그렇지,
1: 학생
0: 그렇지.
1: 입장에서 네. 네. 또 교육, 참교육 들어가고 예, 또 예. 학부모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0: 그러니까.
1: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막 다 폭력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전편이 다.
0: 제가 2편은 완전히 그저 뭐. 어,
1: 2편은 거의 저
0: 기술고등학교 같은데 가가지고.
1: 크로우즈 제로 뭐 이런 느낌인데.
0: 그 다음은 예. 또 그런 게 아닌가 예, 보지?
1: 아니에요.
0: 그게 그러니까 편마다 다 다르죠, 얘기가.
1: 예, 이게 작품성이 저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더라고.
0: 야, 우리 최국 씨가 영화 전공한 분이라 역시 다릅니다. 예. 자, 이번에는 9118번님께서 가만있어 봐. 이게 화내달라는 게 아니고.
1: 컴플레인 들어왔네.
0: 최국 씨한테, 예, 바로 잡아달라고 문자를. 나 어떻게는요, 산울림 2집 앨범에도 수록돼 있는 노래입니다.

0: 작사 작곡은 산울림의 김창훈 씨고요. 사연 보내신 분한테 사과하세요. 예. 아까 그랬잖아. 나 어떻게가 어떻게 산울림이하고 샌드페블 쓰지.
1: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넘어가. 넘어가. 그냥 넘어가. 내가 뭐 가요평론가야? 아 일단 뭐.
0: 야, 그래도
1: 그래, 산울림도 그래. 아, 뭘 또 왜 또 리메이크 하고 그래요? 왜? 어? 아, 저 산울 노래도 그러니까. 많으면서 굳이 그걸 또 커버해가지고
0: 아, 뭐야? 근데 야, 그래도 청취자가 좀 사과해 주세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네. 팩트는 있는 거니까.
1: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건.
0: 그러니까 네. 1977년에 샌드페블스 제1의 대학까지 된 건데 여기 작사 작곡자가 김창훈 씨란 말이야?
1: 네.
0: 그 김창완 씨 동생이죠.
1: 그렇죠.
0: 네? 네. 맞냐, 파블로?
2: 맞아요, 맞아요.
0: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창훈 씨가 그 샌드페블스 대학까지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오바가 돼가지고 본인은 참석을 못하고
1: 아.
0: 그 멤버에 네. 그래서 작사, 작곡으로 노래만 냈고 그 다음에 산울림이 결성되고 나서는 이제 다시 노래할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아.
0: 원곡은 이제 샌드페블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커버곡이라고 그러죠. 리메이크를 이 산울림이 또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이렇게.
1: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좀 그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해요. 산울림 샌드페블즈
0: 됐고
1: 분들. 네.
0: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4327번님이에요. 자, 화나는 사연입니다. 저는 편의점 하는 사람인데요. 밤 11시 40분쯤에 단골로 오던 손님이 택시비 3만 원만 빌려줘요. 그래서 빌려줬거든요.
1: 네.
0: 그러더니 잠시 후에 택시 기사님이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을 불렀고 알고 보니까 택시비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준다고 해서 7만 원을 더 빌려줬는데 아... 지금 두 달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1: 아, 정말
0: 짱나시겠네.
1: 아, 이런 배신을 때리고 진짜 믿고
0: 줬어. 네가 인간이야 세 번 해라.
1: 네가 이거. 인간이야?
0: 야.
1: 네가 인간이야?
0: 한번 더.
1: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아, 급할 때는 말이야 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더니 예? 그 딱 위기를 남기니까 입을 딱 닦았네.
1: 아, 어쩜 이렇게 참 진짜 이런 예? 비양심적이고 진짜 아 참 정말 더럽다 정말.
0: 김사사님이
1: 껴먹을 게 없어서 편의점 알바생 돈을 껴먹니? 편의점 사장님 돈을 껴먹. 야, 그거 얼마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가뜩이나 진짜 어? 야, 너 액수 작다고 이렇게 껴먹으면 그게 돈 아픈 거야 그게? 어? 확 그냥 진짜.
0: 네.
1: 돈 갖고 와.
0: 빨리 갚어.
1: 돈 갚어.
0: 그래. 빨리 갚어.
1: 돈 갚어. 돈 갚어? 돈 없어? 바로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오르면 그거 팔아가지고 내놔!
0: 지금 자막에 나온다. SK 하이닉스 몇 프로 오늘 올랐다고.
1: 어, 몇 프로 올랐대?
0: 예. 아니, 지나가서 몰라. 아, 또 올랐대, SK 하이닉스.
1: 주식도 오르고, 뭐, 환율도 오르고, 다 오르고.
0: 아, 4% 상승했대. 저. 네. 바블러가 저기 써놨네. 아, 하이닉스. 4% 상승하면 얼마냐? 지금 200만 원 넘었잖아. 네. 보니까. 어, 꽤 많이 올랐네.
1: 일단 200이 있어야 산다는 거 아니에요?
0: 200 더 될 걸 지금 230 갈 거라 아마. 자,
1: 아 그럼 어떡하란 얘기야? 왜 이렇게 비싸?
0: 거기다 화를 내고 어떻게 이 사람아? 하이닉스 주주들은 저것도 좀 부족하다 뭐 그럴 텐데.
1: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200
0: 자,
1: 없으면.
0: 여기까지 그만.
1: 네. 네.
0: 자 이번에는 7605번님. 안녕하세요. 최유구 씨의 시원한 방송 잘 듣고 있고요. 마을 버스 이야기 좀 합시다. 뭐냐면 동네 골목 다니시는 마을 버스는 흐름대로 운행하시면 좋으련만 정류장에서 한참 서서 출발을 안 합니다. 배차 시간이 남았대나 어쨌대나 그러면 배차 시간 맞춰서 다니셔야지 급한 일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추월할 차선도 없는 작은 도로에서 그러면 기다리고 줄줄이 서 있는 차들은 어떡하라고요.
1: 아.
0: 빵빵거려도 출발을 안 해요.
1: 네.
0: 혼 좀 내주세요. 근데 아, 요거는 좀 일방적으로 참교육하기가 좀 어려워. 그지?
1: 네, 기사님.
0: 이 마을버스 기사님들도 다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1: 근데 너무 빨리 오셨나 보네.
0: 그러니까
1: 기사님이 이제 시간.
0: 7605님의 뭐, 하소연은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넓은 도로가 아니고 뭐 좁은 도로인가 보지?
1: 네.
0: 그러니까 좁은 도로에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 차들이 서 있을 정도다.
1: 그렇죠.
0: 아, 요거는 뭐 현장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1: 또.
0: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야, 이렇게 하자.
1: 네.
0: 여기 저 해당 자치단체 있을 거 아니야.
1: 네네네.
0: 예를 들어 마포라고 쳐. 어? 네. 그럼 마포 구청장님 보고 아니면 너 구청장 뭐라 그러면 또 겁나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도로과장으로 할까 그러면? 도로과?
1: 아니, 뭐라 그래요?
0: 어? 가 현장 좀 시찰하세요 그래. 그걸 할 수 있잖아. 아. 요 정도 무난하잖아.
1: 아니 근데
0: 합의를 봐.
1: 기사님이 일찍 왔는데 그 어떻게 뭐 방법이 있나?
0: 아니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취재가 필요하니까 현장 취재 좀 해주세요 그래.
1: 아무튼 그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어찌됐건 거기 다 그 저기 그렇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0: 해결을
1: 일이니까.
0: 하려면 네. 문제가 원인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현장 조사부터 해주세요 그래.
1: 네, 현장 조사부터 좀 해주세요.
0: 아주 크게.
1: 아니 이거 형님이
0: 아니, 형이, 하는데. 아니 이거 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으면.
1: 아니 화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 형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진짜.
0: 조금만 아니 내가
1: 굳이 왜 두 번 일을 하는 거야 도대체.
0: 아 네가 조금 크게 현장 네. 조사 좀 해.
1: 현장 조사 좀 해주세요.
0: 그렇지 그 정도로 가자고.
1: 구청장님.
0: 너 구청장님 해놓고 이따 가서 또
1: 아유 구청장 무슨 당이에요? 잠깐만 내가 이렇게 화내도 되나?
0: 아니 그러니까 현장이야 그러니까 주호는 빼 주호는 빼고 아, 예. 자 이번에는 7242번님 190님 최국씨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어제 차를 세차하고 나서 날이 뜨겁길래 나무 밑에 그늘에다 주차를 해놓고요 오전에 운행하려고 오늘 나가보니까 앞유리, 문짝, 지붕 등등에 이름 모를 새똥이 어마어마하게 묻어있더라고요. 아. 뜨거운 햇빛에 말라서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1: 네?
0: 최욱 씨, 차에 똥 싼 새한테 혼 좀 내주세요. 나도 하고 싶다, 저 얘기. 나도 야. 그래서 오늘 세차했잖아. 왜 이렇게 새똥이 많이 남아?
1: 야,
0: 근데 이분은 아예 새똥 묻으라고 나무 그늘에다 주차를 해놨네.
1: 아, 예.
0: 그러면서 신청곡 소년이의 이름 없는 새를 부탁드립니다. 이름 없는 새 새똥 세례를 받으신 7242님한테
1: 어 이분
0: 새똥한테
1: 어,
0: 새들한테 좀 한마디 해라.
1: 네. 아 일단은 상당히 지금 되게 재치 있으시네요.
0: 그래요?
1: 선곡이 네. 일단 선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 이름 없는 새 기가 막히잖아요.
0: 그러니까 우리 PD보다 훨씬 낫다. 바블로보다 네. 낫는데 성공적인
1: 선물
0: 빨리 써라고 선물 드리라고, 그래.
1: 선물
0: 뭘 써야지 읽어주든지 말든지 없대?
1: 아 형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내가 어떻게 해? 저 PD들이 하는 거지.
1: 아 진짜.
0: 아 선크림이라고 써놨네.
1: 선크림.
0: 자 선크림. 일산 마디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네. 7242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 요거 선크림은 네. 네가 발제를 해서 받게 되시는 거야.
1: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저 7242님한테 이따 끝나고 네. 전화해서 반씩 나눠 갖자 그래.
1: 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그 정도는
1: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아, 알았어.
1: 선크림. 선크림 잘 바르시고.
0: 네. 네. 센스 넘치는 선곡입니다. 손현이가 부릅니다. 이름 없는 새.

0: 천연이의 이름 없는 새. 이 노래를 청취자가 선곡을 해서 아까 들려드린 거 아니에요? 이름 없는 새한테 아, 똥세례를 받으셔가지고 화가 나서 맞아요. 선곡을 했어요. 예. 이 노래를 들려달라고.
1: 그 새똥 맞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0: 안 지워져.
1: 바로 세쳐야 돼요.
0: 그래요? 자, 이름 없는 새들아 좀 조심 좀 해주시게. 예, 이번에는 6767번님. 저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셔서 문상온 인간이 상갓집에서 돈을 빌려가더니 야, 무슨 문상 빈소 찾아가지고 돈 빌려가는 사람도 있어? 아,
1: 미쳤네.
0: 빌려가더니 연락을 끊고요. 3년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없고 전화는 아예 안 받는데 무지무지하게 화가 납니다. 이름은 이땡땡이고요. 이거 읽어 그냥? 괜찮아?
1: 뭐 읽어 그냥 괜찮아요.
0: 그거 뭐 목동 네가 가는 거야 그러면? 어? 이름은 이상철이고요. 이름까지 넣어서 화, 아, 이름까지 넣어달라. 이분이 목동 가시면 되겠네. 방송심의실에. 네,
1: 6767.
0: 이름까지 넣어서 화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이제 네가 알아야 돼. 네.
1: 네. 일단은 저기 뭐.
0: 이름까지 넣어서 하래.
1: 네,
0: 이상철. 나는 안 했어. 너 뭐, 하는 거 너 혼자.
1: 혹시 그 이상철 씨, 기분 나쁘신 이상철 씨 계시면 저 6767로 저기 뭐 고소고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네,
1: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상철아, 돈 갖고 와. 야! 이상철! 돈 갚어! 야, 돈을 꺼가도 진짜 경우가 있지 말이야!
0: 야,
1: 야 장례식장에서 돈 꺼가는 놈이 어딨니? 갖고 왔으면, 빌려왔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 나는 뭐 땅 파먹고 장사하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0: 육개장 값이라도 내, 그래,
1: 그럼. 야, 진짜 너 때문에, 진짜!
0: 육개장 값이.
1: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부의금, 뭐라 그래야 돼? 조의금! 조의금 내가 진짜! 어? 부의금. 더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너 때문에 조그만 거 아니야! 돈 갖고 와!
0: 아니, 그러니까, 육개장하고 소주 한 병 값은 내놔, 그래.
1: 육개장은 소주 한 병 값은 내놔야지!
0: 기본이 있어야지.
1: 그게.
0: 아니, 사람아, 그게... 거기 가면 육개장하고 소주 먹잖아.
1: 근데 그게 왜?
0: 그다 돈 내고 먹는 거야. 그 뭐, 저, 영안실에서 그냥 주냐?
1: 갖고 와! 육개장이랑 소주 값 갖고 와!
0: 그것만이라도.
1: 너 때문에 내가 한 병을 덜 먹었어! 갖고 와!
0: 자, 이번에는 1034번.
1: 상처라! 돈 갖고 와, 상철이. 상철아! 돈 안 갖고 가면 상이라도 치워! 상철아! 상 치워라, 상철아!
0: 아이고, 자, 그러면
1: 여기까지. 매출이라도 받아, 이 자식아!
0: 여기까지 하네, 여기까지.
1: 죄송합니다.
0: 여기까지. 자, 상철이 노래를 듣겠다, 상철이 노래.
1: 아, 이건 좀 그렇다.
0: 아, 이거 이상철이 아니고 박상철.
1: 아, 그래요?
0: 성이 달라. 대한가수협회장. 네. 박상철이 부릅니다. 시작이반 들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30초 끌으래. 30초.
1: 예. 상철아, 돈 갖고 와. 저 박상철 씨는 예, 저 예, 저기 치고요. 돈 돈 네. 있으시니까.
0: 20초 더 해야 돼. 20초.
1: 예. 우리 상철이 돈 갖고 오고. 응? 상철아. 야, 너 지금 어디니, 상철아? 상철아. 형이야. 어? 너 그런 거 아니야, 인마? 야, 살면서, 어?
0: 다 잃는 거래,
1: 너, 너 돈 잃고, 친구 잃고, 다 잃는 거야. 그리고 너 나중에 뒤통수 제대로 맞는다, 그러다가. 어? 너 엄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상.
0: 됐냐, 빠블로?
1: 상가집에서 돈을.
0: 이제 됐대. 됐대. 이제 그만해도 된대.
1: 네.
0: 자, 이상철인데, 그 상철이가 아니고요. 가수협회 회장, 박상철 회장이 노래입니다. 시작 2반 들으시고요. 최욱 씨, 고생하세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더워.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서울 시내에 비가 그친 곳도 있지만 비에 젖은 도로가 미끄러워서 사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호대교 조금 지나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현재 3차로가 막혀있다 보니 잠실에서 동호대교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계속해서 반포대교 지날 때까지는 서행하고요. 반대에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도 반포에서 영동대교까지 쭉 정체인데 영동대교 조금 못 가 4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정릉터널에서 홍주문터널 통과하는데 정체입니다. 특히 홍원램프로 나가려는 차들 홍주문터널 안에서부터 밀리고요. 반대 성수대교 쪽으로도 성산램프에서 홍제램프까지 밀려있는데 역시 홍제램프로 내려갈 때 줄이기입니다. 아무래도 홍은사거리 일대가 혼잡한 것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0: 역할을 씹어먹는 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첫 곡이에요. 진영이 부릅니다. 덥시 좋은 날 아싸.

네, 첫 곡으로 진영의 더없이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자, 0340님께서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이 허리케인을 듣고 계셨나 봐.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허리케인 라디오 오늘 처음 듣는데요. 여긴 대전이에요. 예. 대전에서 지금 문자를 보내셨구나. 아, 이거 한 지 꽤 오래됐죠. 2017년 10월부터 했으니까 올 10월 되면, 넉 달 되면 이제 만 9년째 하는 거예요. 이거 만 9년째. 예. 예, 자주 좀 들어주시고요. 홍보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나눔 선물 받으시고 가락시장 횟집을 다녀오신 4985님께서 후기를 보냈네요. 어제요, 가락시장 횟집 가서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사장님도 잘해주고 가족 모두 행복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시청, 아, 이 텔레비전 보고 계시구나. 사진, 아이고, 네. 전부 아기까지, 어린이까지 해가지고 다섯 분이 가셨네. 예. 아마 손녀 딸쯤 되는 것 같고, 잘 다녀오셨네. 여기 뭐 전복, 그 다음에 전복 썰어 놓은 거, 회, 물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0: 연어, 광어 이런 쫙 쓸어 놓은 것도 보이고요. 매운탕도 있습니다. 미나리도 보이고. 이건 또 뭐야?
1: 조개탕인가 봐요. 아주 푸짐하게 또 올라가 있고. 아니, 여기가 저기잖아요. 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봄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인데. 아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고맙긴 합니다만, 우리 바다나라 사장님 남는 것 같다. 아,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1454번님, 예, 나눔 선물 당첨자입니다. 정답은 1번 적도입니다. 저도 오늘 에콰도르의 뜻을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크림을 신청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기와 어린이집 하원하고 놀이터에서 같이 뛰노느라 피부가 저절로 익어가면서 깜댕이가 되고 있어요. 도움되겠죠? 아니, 당연히 도움되죠. 아내도 아기와 같이 놀아줄 때슥 발라주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네. 1454님이, 어린이집 하원하면 그 놀이터 가서 같이 놀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바르시면 딱 되겠네. 예.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선크림 안 바르면 피부가 많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54님한테요, 일산 마두역의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 보내드릴 거예요. 예. 에콰도르라는 데가, 제가 보니까 이 나라에 가면은요, 적도가 지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라. 거기 표시가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적도, 영도 이렇게 쫙 표시가. 예. 그 저쪽 태평양 쪽에 가면 그 섬이 있는데, 옛날에 그저 종의 기원,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행을 했다는 그 갈라파고스, 예? 군도가 거기죠. 그 갈라파고스 거북이. 그게 다 에콰도르령의 이제 그 나라니까. 예. 가봤냐고요? 가서 보지는 않고 그냥 보기만 했어요. KBS 걸어서 세계 속으로. 찰스 다인 종의 기원 쓴. 예. 찰스 다인 여기 머물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북이. 예. 자, 이제 잠시 후에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아줌마들의 프린스 왕자 가수 신유 씨가 나옵니다. 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3116님의 신청곡인데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TBS도 BTS처럼 모두 다시 모여서 활짝 웃는 그날이 곧올 거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송대관의 쨍하고 했던 날 크게 한번 틀어주세요. 아유, 제발 그랬으면요. TBS, BTS, 이거 뭐 조합만 이좀 다르지 똑같네. TBS, BTS 알파벳 들어가는. 아이고, 고맙긴 한데요. BTS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언감생심이고요. 예. 그래서 숨이나 쉴수 있게, 입에 풀칠이나 할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거밖에 없이요. 예. 자, 3116님 신청곡 나가고요. 송대관 쨍하고 해뜰 날 듣고, 자, 신유 씨 들어오라 그래. 예.

0: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디너쇼 아니죠? 점심 먹고 디저트 쇼. 먼저 보조 MC계의 개구쟁이 김태발입니다. 어서오세요.
1: 우리 함께 놀아요? 개구쟁이?
0: 개구쟁이.
1: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0: 김태발. 돈가스가 애칭으로 적어놓은 거야?
1: 까불어서 그런가 봐요.
0: 돈가스가 그래도 애칭은 여러 가지 많이 갖다 붙여줘. 네? 날씨가 오늘 너무 더워.
1: 그러니까
0: 더워?
1: 무슨 초여름도 아니고 깊은 한여름에 들은 것 같은.
0: 초여름이지. 뭐가 네. 초여름이 아니야.
1: 30도니까요.
0: 초여름이야 지금.
1: 그래요?
0: 그럼.
1: 근데 왜 이렇게 더 더워요 느낌은?
0: 이상고원.
1: 좀 자상하게 좀 해주세요 시작부터.
0: 얘도 요새 출연료를 안 받으니까 내가 뭐 얘기하면 여보세요.
1: 뭐 보세요.
0: 나도 못 받아 이 사람아. 너만 못 받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그만 풀어.
1: 아무튼 누구 하나 건드려봐.
0: 자 오늘도 특별한 선녀 아까 잠깐 예.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김태발 씨 소개해 주세요.
1: 갑니다. 자 어머님들의 영원한 프린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든 독보적인 미성의 소유자 데뷔곡 잠자는 공주부터 시계바늘 꽃물까지 전 국민의 컬러링과 애창곡을 책임져온 트로트계의 아이고 황태자십니다. 최근 새로운 둥지에서 더 화려한 비상을 준비 중인 봐도 또 보고 싶은 남자 가수 와 이분을 영접할 줄이야. 신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출연료 받는 신유입니다.
0: 무슨 출연료도 여기 안 줘.
2: 아, 안 줘요? 주제 그러면 안 주면 안 받죠?
0: 여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1: 아니, 저를 일단 매기려고 그런 건데요. 자기도 못 받는지 모른 거야.
0: 다른 데서는 받는다. 아니, 네. 요새 그 KBS TV에 네. 네. 그 뭐지? 백투더
2: 뮤직입니다.
0: 백투더 뮤직. 네. 여자 가수 그분이 누구지?
2: 아, 소찬희 선배님하고 예, 네. 같이 이제 2MC로
0: 그거 저
2: 있습니다.
0: 이렇게 돌리다가 나오면은 찾아가면서 보지는 않고 네. 나이 먹어서 언제 그걸 찾아가면서 그쵸, 네. 돌리다가 보면은 끝까지 봐.
1: 저는 찾아가서 보는데 왜냐면 추억에 그 우리 때 그 추억의 음악들이 많이 나와서 그쵸, 네. 아 좋아하는 가수는 다 나오니까
0: 몇 시 하는데
1: 그게 아니 라이브로 항상 재방송을 하니까 라이브로 항상 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희들한테 최고의 프로예요.
0: 라이브로 재방송 한다는 게 뭔 말이야?
1: 아니 그 촬영하신 거를 네. 재방송으로 보여준다고 그게 많이
2: 아 그렇죠 재방송으로는 많이
0: 아
2: 나옵니다.
0: 여기 딴 예. 채널 곳곳에서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렇게 얘기하지 좋아. 라이브로 무슨 재방송을 해
1: 저 시작부터 왜 이러지?
2: 아니 근데 두 분 되게 언짢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연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0: 신유 씨가 좀 주고 가라.
1: 지금 많이가 아니라 전혀 안 나옵니다.
0: 아니 근데 네. 제가 아까 신유 씨 고장난 벽시계.
2: 네네.
0: 그게 아. 시계바늘이야 그게?
2: 예, 고장난
0: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2: 벽시계는 네. 아마 저기 나훈아 선생님 곡이고요. 네, 저는 시계바늘.
0: 시계바늘. 예. 여기서 라이브로 그 노래 나는 왜 고장난 벽시계를 입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2: 아니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예. 예, 그 출연료 못 받으신 분들이 종종 이렇게 헷갈리세요.
0: 너 매기는 거냐? 신유 씨 나왔다고 문자 소개해봐.
1: 예, 구사 구하나님께서
0: 읽으려고 그랬더니 지워버려.
1: 야, 출연료 안 준다고 이제 PD도 이제 문자 지우냐?
0: 완전히 매기네, 매겨.
1: 자, 이게 딴 거,
0: PD도 너를 매기니? 어떡하나?
1: 자, 일단 보이는 걸로 할게요. 네. 유튜브로 좋아좋아님께서 신유님 보려고 사무실에서 몰래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사계절 미모 제철인 우리 신유님. 오늘도 눈이 부시시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0919님께서는 신유 왕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신유 씨한테는 그 캐릭터가 왕자야.
2: 아이고야.
0: 자, 몇 년만

0: 이번에 지금 나온 것 같아. 1년 만에? 2년 만에 여기.
1: 한 1년. 그죠? 1년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요.
0: 일단 저 예. 팬들한테 인사.
2: 그럼 정식으로.
1: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신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다 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파트 1 여기 써있네. 근황 및 새로운 출발. 네. 자, 1번 이번에, 질문. 예, 일단, 1번 질문 해봐. 예. 여기 써있는 대로.
3: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그 우리 신유 씨한테 첫 질문이 뭐냐면 이번에 소속사를 옮겼다고. 예예. 그래서 뭐 트롯 대가들을 포함한.
0: 여보세요. 네. 그것만 하면 제가 이제 저 신유 씨가 얘기를 해야지.
3: 그러니까 네. 김연자 선배님도 계시고.
0: 그것만 물어봐. 예예. 이번에 저희. 소속사를 옮겼어요. 그것만.
1: 초일에 회사로 옮겼고요. 그 네. 회사에 이제 김연자 선배님이 계시고 네. 또 후배 가수들도 뭐 황민호도 있고 뭐 홍지영 씨도 있고 뭐
0: 강남스타일
1: 예 춤췄던 아주 좋은 회사로 예. 가서 열심히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0: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1: 초이랩입니다. 초이랩.
0: CHY? 예. 사장이 최 씨예요?
1: 정확합니다.
0: 네.
1: 초이랩.
0: 초이랩이다. 예,
1: 정확한.
0: 아, 네. 그렇구나. 또 질문.
3: 아, 2번 질문 해주시죠.
0: 아니야, 남았어.
1: 그냥 아예 제가 다 읽을까요? 그냥 그게 낫지 않아요?
0: 여기 써있잖아.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요?
1: 아, 회사 분위기는 뭐 너무 좋고요. 네. 예, 아주 정말 회사 같습니다.
0: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묻냐면. 네. 저 돈가스가 네. 작심하고 아마 대본을 썼나 봐. 나보고 아까 토크백 눌러가지고 네. 아 형님 저 써있는 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아 자신 있게 그렇지.
3: 아 애드립 안 됩니까?
0: 아 오늘? 내가 뭐 맨날 얘기하면 야 좀 대본 갖게 좀 쓰려면 써라 뭐 이러니까 뭐 날 밤새고 썼대.
1: 근데 지금 계속 애드립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써있는데
0: 저 써있잖아 거기 파트 1번 이번에 네. 소속사로 옮겨서 자 이번에 이제 2번 물어봐.
3: 근데 저희가 일단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네. 신유 씨한테 좀 살짝 질문 드리고 싶은 게
1: 아, 예.
3: 신유 씨를 이렇게 뵈면은 우리 일구행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외모도 잘생긴 데다가 좀 분위기가 차분차분
0: 있어 보이지.
3: 네. 그래서 그런데 혹시 제가 오늘 진행하면서 좀 많이 까불고 그래도 됩니까 미리 사전에?
1: 아니 뭐 얘 지금처럼
0: 너 지금 그러고 있어.
3: 아 그래요?
0: 그렇게 해놓고 뭘 물어봐. 알았어. 아니 왜 그걸 왜?
3: 아니 까불려고요 저거.
0: 전혀 무리가 아니에요. 신유 씨는 저기 보조 MC의 개구쟁이보다 어려.
3: 알고 있습니다. 네.
1: 좀 막대해 주세요.
0: 네. 그러니까 네. 막대해 달래잖아.
3: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포털에 보면은 신유 씨를 이렇게 가끔 검색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1: 예, 예,
3: 근데
1: 예.
3: 이게 뭐죠? 그룹 아이돌 그룹이랑 신유 씨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 아, 투어스의
0: TWS
1: 그 그룹 안에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이름이 네. 신유예요.
3: 에?
1: 굉장히
0: 동명이인이야?
1: 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이름이 신유라서 네. 제가 아주 그 친구의 덕을 많이 보고 있죠.
3: 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을 찾으려고 신유를 검색했는데 진짜 또 우리 신유 왕자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 오, 이 삼촌은 누구야?
1: 그렇죠.
3: 어, 너무 좋다.
0: 같이 뜬다 이거.
1: 그리고
0: 어, 여, 이 친구예요? 지금 뛰어올려는?
1: 맞아요.
0: TWS의 신유?
1: 네. 투어스의 신유인데 이 친구도 너무 잘생겨서.
0: 어, 진짜. 네. 어렸을 때 내 모습을 누가 여기다 올려놨어?
3: 그러니까 애드립 하지 말래잖아요. 아,
0: 나는 해도 돼. 너만 안 하면 돼.
1: 좀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0: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3: 조심하셔야 돼요.
0: 아, 그냥 농담 한마디 한 거요. 자.
3: 아니 그럼 그 친구한테 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공중파를 이용해서 예. 좀 한마디 신유가 신유에게
1: 아 아니 뭐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널리 알려주셔서
0: 이름이 네. 이제 신유니까 나 신유 응? 그지 나 신유
3: 형인지 형이길 다행인 줄 아세요
1: 지금 근데 죄송한데 이거 지금 생방인 거죠?
3: 생방이에요.
0: 그럼 생방이지 뭐 녹음이야 이게.
1: 예예.
0: TV로 다 보고 계셔 지금.
1: 지금 생방이죠.
0: 저 TV에 유튜브에 다 나가 지금. 예. 동접자가 적어서 그렇지.
3: 아니 워낙 본래 신유 씨가 예. 뭐 노래도 노래지만 또 진행도 그 잘해주시기 때문에 예. 사실 좀 별 걱정은 안 하는 게 신유 씨가 예. 저희가 좀 불필요할 때는 예. 알아서 좀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저희가 틈틈이
3: 진행, 예, 진행해 예. 주시죠. 예.
0: 그냥 신유 보고 지가 알아서 다 질문을 답변하고 그 방송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잖아.
3: 그러니까요.
0: 그냥 우린 예. 너 나가 있자 그냥.
1: 그냥 툭 던져주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0: 자, 3번 던져.
3: 자, MBN의 네. 그 최근에 뵌게 이제 무명전설.
1: 네, 맞습니다.
3: 거기서 이제 그
0: 무명가왕.
3: 아니 무명전설. 무명전설에서
0: 마스터로 무명가왕이라고 써놨잖아.
1: 잘못 적은 거죠.
0: 그거. 누가 이렇게 쓴 거야? 빰 돈가스야? 좀 잘 좀 해 이 사람아. 여기다 예. 현역가왕에다가 예. 빨간색으로 플러스 밴드로 지우고서 예. 그 위에다 무명가왕이 써놨어. 그러니까
1: 무명전설하고 현역가왕하고 섞어놓은 것 같은데요.
0: 예. 예.
1: 무명전설입니다.
0: 무명전설이라잖아. 예. 그걸 무명가왕이라고 또 써놓은. 아, 나 쟤 때문에 하여튼.
3: 저번에 네. 이승훈 아니 이승철 신승훈 나올 때도요 가수 섞어가지고 신승철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무튼 그 무명전설에서 마스터로 맹활약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0: 네. 아, 신유 씨가.
3: 네. 네.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유 씨가 노래할 때 자기가 누군가가 상대방이 보고 지켜보면서 어 너 알았어 너 거기 그 부분 좋았어 얼마나 잘하나 봐야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아 예, 아니 뭐 아 되게 얼마나 기대를 하죠. 네, 딱 나왔을 때 아 얼마나 잘할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3: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로 하실 때는 그 후배들 볼 때는 네. 느낌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본인이
1: 그렇죠,
3: 할 때 말고.
1: 그렇죠. 예,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마스터 자리라고 거기서 뭔가 뭐 감투를 가지고 누굴 네.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그 나오신 분들을 응원해주는 저희는
0: 그런 예,
1: 서포터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0: 예, 서포트.
1: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응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좀 안 좋은 버릇이나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선배로서 또 얘기해줄 수 있는
0: 따끔하게
1: 그런, 예, 그런 자리가 또 아, 되기도 하고요. 예.
3: 그럼 오늘 진행을 또 많이 TV로도 하고 계시니까 그 진행 또 선배로서 보는 그 1구행디의 진행은 어디가 조금 따끔하게 필요할까요?
1: 아, 저는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진행이라고 생각하고요.
0: 얘기는 거야 지금?
1: 아니요. 영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이, 네. 고마워. 아. 네. 아니 오늘 그러저라도 아까 2부에서 네. 수원에 있는 청취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네. 자격증을 대여섯 개를 따셨대. 그 돈 많이 들어가지고.
3: 와,
0: 근데 네. 이제 은퇴해가지고 60 넘어가지고
3: 네.
0: 그 취직 좀 하려고 그랬더니 나이부터 묻는다는 거
3: 아니야. 아이고.
0: 그러니까 지금 신유 씨가 네. 저한테 네. 예, 뭐 오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네요.
1: 영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하여튼 여기 끝나면은 어떻게 소속사 이름이 뭐라고?
1: 초이랩입니다.
0: 거기 네. 가서 어떻게 뭐 경비라도 안 되냐 나? 거기?
1: 거기 오시면 너무 환영할 것 같은데.
0: 알았어.
3: 아니 초이랩이면 최 씨 아니에요? 대표님이 혹시?
1: 그렇죠. 최 씨.
3: 최일구.
1: 네. 네 같은
0: 알았어.
1: 최 씨.
0: 그만하고. 자. 또 질문 드려.
3: 자. 그런데 일단 그 무명전설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노래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 신유 씨가 막 노래하던 때 그 친구분들 있지 않습니까? 노래들. 그런데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면은 노래 잘하는 후배들이 의외로 많죠.
1: 아 그럼요. 요즘은 뭐 노래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다 잘하는 것 같고 얼만큼 개성이 있고 보이스 컬러가 독특하냐의 차이인 거지 노래들은 참 다 자기만의 그 색깔로 잘 하는 네. 것 같아요.
0: 가만 있어봐. 아 여기 유튜브 동접자가 네. 역시 프린스 신유네. 동접자가 지금 190. 예? 187, 190이야. 보통 뭐 50 들어오시잖아. 대단하다, 신유 정말. 아, 진짜 트롯계 프린스. 이거 팬이 많으신
1: 더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네.
0: 아, 이 정도면.
1: 한 천대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0: 어마어마한 거야. 아, 예. 자. 네. 또 밑에 있잖아. 저 질문 드려요. 여기.
3: 아, 오늘 뭐 노시는 거예요?
1: 근데 죄송한데 생방 때 이렇게 좀 마가 떠도 되는
0: 안 무슨 되죠. 마가 떠 마가 뜨기는
1: 많이 뜨는
0: 아예 무슨 마가 떠
1: 네. 불안해 죽겠어요.
0: 우리는 거칠어 항상.
3: 자 그리고
0: 질문 드리려니까 네.
3: 우리 신유
0: 여보세요.
3: 씨가
0: 예 저 질문
3: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불안해
0: 하는 거야?
3: 예 네. 우리 신유 씨가 네. 일단 공연 계획이 있어요.
0: 그렇지 그거 물어보고
3: 자 잠깐만요 좀 리셋을 하고 가겠습니다. 신유 씨
1: 예
3: 신유 씨만 사과 말씀 드리고 처음부터 다시 리셋을 해가지고 자 헐 큐. 자, 공연 소식이 있으십니다. 네. 근데 공연하는 거는 뭐 늘상 많이 하셔가지고 걱정을 안 하는데 네. 이번에 공연은 좀 다르시네요.
1: 아, 이거는 제 공연이 아니라 네. 어떤 분의 공연에 게스트로 제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분이 네. 이제 일본의 레전드 그 아이돌, 1세대 아이돌이세요. 콘도 마사이코라고.
0: 네. 콘도?
1: 예.
0: 콘도 운영하시는 거야? 그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1: 예.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하시는
0: 분이. 아, 나 콘도 마사이코라 해가지고, 콘도 예. 이름인 줄 알았, 마사이코 콘도 그런 줄 알았더니.
3: 좀 얘기 좀 해, 냅둬봐요, 좀.
0: 야, 난 사회자니까 아무 때나 끼어들 수 있어. 나는 리베로야, 리베로.
1: 근데 이분이 그 노래가 참 유명한 노래가.
0: 뭐
1: 많아요.
0: 있어요?
1: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아는.
0: 뭐?
1: 김기라긴이라고.
3: 어?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1: 그 노래 부르신 분.
0: 기라기니.
3: 아니야. 긴기라기니 사랑.
0: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내가. 네. 네. 긴기라기니.
3: 정말 오늘 하루가 길다 진짜.
1: 아니 기네요.
0: 네, 그래가지고. 긴기라기니다 뭐라고.
1: 아 그분이 네. 47년인가 9년 만에 아마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시는 걸 거예요.
0: 그래요?
1: 근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주셔가지고
0: 진우 씨한테
1: 예 저희 회사로 먼저 연락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0: 콩도 네. 마사이코 씨가 언제 그런 공연을 하는 거예요?
1: 6월 27일일 거예요.
0: 27일 예. 토요일 날이네. 예. 어디서요?
1: 어디서 하는지
0: 여기 써 있다. 예. 서울 용산 블루스퀘어에.
1: 네, 거기서 합니다. 예.
0: 용산 블루스퀘어가 저기 아닙니까? 왜 그 한남대교 이렇게 내려갈
3: 맞습니다.
0: 때.
3: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0: 거기 저 1호 터널인가?
3: 뮤지컬도
0: 내려다가 이태원 쪽 바라보면 있는 예. 건물 같아.
1: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참 많이 하셨대요.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하는 공연이기도 하니까
0: 네.
1: 진짜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면 우리 신유 씨가 그러면 그분 이제 마사히코님 공연할 때 예. 게스트로 들어가셔서
1: 예, 게스트로 들어가서 제 노래도 하고 같이 네. 듀엣곡도 하나
3: 네.
1: 그렇게
3: 대박이네.
0: 듀엣곡은 어떤 곡을 해요?
1: 그 콘도 마사히코 씨
0: 노래고
1: 예.
0: 신유 씨는.
1: 저는 제 노래 하고요.
0: 뭐뭐 할 거예요?
1: 글쎄 아직 그 곡목은 예.
3: 아, 스포일러. 스포일러.
0: 아, 그런 건 안 내드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예.
3: 자, 저희가 사실 그 우리 신유 씨가 이렇게 또 힘든 걸음 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출연료도 못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대박 선물을 우리 신유님께서 지금 갖고 오셨어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용산 블루스퀘어에 있는 공연에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 콘도 마사히코의 공연에 와, 두 분도 아니에요. 열 분을 초대합니다. 열 분. 네. 1인당 두 장씩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문자로요. 신유 공연이라고 딱 써주세요. 신유 공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신유 공연 그러니까 해가지고.
0: 신유 공연 해야지. 콘도 이용권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3: 그렇죠. 예. 네. 다섯 분께 총 추첨을 통해가지고 다섯 분께 공연 티켓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다섯 분을 뽑아서 한 분당 두 장씩.
3: 그렇죠. 이것도 문자 모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0: 아, 이거 분위기 있어. 예. 토요일 날 오후 5시 그 남산 밑에 블루스퀘어.
3: 예.
0: 저도 옛날에 뭐 출판 기념회 한다고 그래서 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밤 야경하고 아주 좋은데요, 이게.
3: 샵 0951. 문자 쓰실 때 거기다가 전화번호 대신 샵0951 해가지고 신유 공연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0: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자, 이제. 네. 라이브로? 자, 물 한 잔 했어요, 신유 씨가.
1: 나쁜 남자.
0: 나쁜 남자. 아이, 나쁜 남자. 들어보겠습니다. 라이브입니다, 신유 씨.

0: 절절하네, 절절해. 사연이. 그거 안아주지, 왜, 그게, 가, 그냥 가, 그래. 예?
1: 아니, 너무 안아주면 또.
0: 안아달라는데 안아주고, 떠나, 안 떠나면 될 거 아니야.
1: 아, 야, 지금 마취가 덜 풀려가지고.
0: 아, 신유 씨가 아까 너무... 들어오면서 예. 오늘 치과 갔다 왔대. 예, 예, 예. 뭐야, 치과 치료 뭐, 뭐였어요? 예, 잇몸 치료
1: 뭐 여러 가지 오늘 뭐, 다 했는데 오늘 마취를 뭐, 좀 심하게 해가지고.
0: 아직 마일리지가 뭐, 임플란트 마일리지는 아니잖아.
1: 예, 예.
0: 잇몸 치료 같은 거였나 보네.
1: 그렇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오늘 신유 씨는 사실, 법적으로 지금 도핑 테스트 하면은 예. 약물 그게 나옵니다. 예.
1: 지금 검사하면 제대로 걸리죠.
2: 제대로 예. 걸립니다. 예. 금메달 아, 취소.
0: 신유 금메달 노래야.
2: 아니 그나저나요. 좋아. 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예. 제가 이제 노래하실 때 네. 좀 얍삽하게 네. 저도 문자를 보냈거든요. 신유 공연 이러면서
0: 끝자리가 몇 번인데.
2: 아, 그래서 아니 문자를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여기 프롬프트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보면서 야, 다 마감됐다. 지금 문자가 엄청 왔어요, 지금.
0: 오, 진짜?
2: 난리가 났네,
1: 아니,
2: 지금.
1: 뭐, 그럴만 해요. 왜냐면.
2: 아, 나 진짜.
0: 269명까지 왔어.
2: 우와. 와. 난리가 났네, 이걸
0: 대단하다.
2: 어떻게.
3: 대박이다.
2: 이걸 어떻게 추첨해요, 이거를.
1: 네. 정말.
0: 아니, 근데 그, 콘도 마사이.
1: 코. 마사이 콘도 마사이 코. 예.
0: 그분이 아까 보니까 64년생으로 돼 있네.
1: 네.
0: 근데 라이브. 아이돌, 일본 아이돌 1세대?
1: 예, 그렇죠.
0: 우리로 치면은, 김태발 씨. 아이돌 1세대.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어떤 가수요?
2: 아니, 그냥 보통 이제 저희 세대 63년생, 64년생 가수들로는 네. 뭐 이상우, 강산의 김광서, 아~ 소방차, 유고, 뭐.
1: 아, 그렇죠. 아이돌로 따지면 소방차 되겠어요?
2: 급 아마 그 정도는. 최승훈.
1: 그렇죠. 그 정도
2: 될 거예요.
0: 어제 얼굴도 다 잘생기셨네, 이분.
1: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2: 오, 진짜?
1: 지금도 너무나 멋있으세요.
0: 예. 저 자켓도 아주 멋있는 자켓이고. 예. 어떻게 보면 저희, 진성 씨 비슷하게 생겼는데.
1: 아니, 전혀 다릅니다.
0: 아, 다른 거야?
1: 전혀 다르고.
0: 맞춰줘라.
1: 예, 지금.
0: 어, 누구 닮았어? 얘기해봐.
1: 아니, 배우상이세요, 배우상.
0: 아니, 맞아요. 배우로 치면 누구? 한석규?
2: 뭐 최민수 씨, 최민석.
0: 최민식.
2: 어,
0: 최민석이 뭐니?
2: 최민석 씨도 닮았고. 근데 신유 씨
0: 같이 비슷해요, 최민식.
2: 같이 식사를 하셨다 그러는데 네. 혹시 식사 한 끼 하셨어요?
1: 예, 한 끼 그 스태프분들과 이제 저희 이제 게스트로 나와 준다고요. 또 식사 대접해 주셨어요.
2: 아, 뭘 좋아하시던가요, 혹시 저분은?
1: 뭐 아무래도 스시 아니겠습니까? 아. 예, 회 종류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근데 한식도 잘 드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2: 그렇구나. 자, 일단.
0: 근데 대화는 뭘로? 일본말로요?
1: 아, 통역이 좀 있고요. 아,
0: 통역이 있고.
1: 네, 제가 이제 일본어를 아주 그냥 얕게.
0: 스코시.
1: 예, 스코시답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요새는, 그러고 말고, 아까 저 돈가스가 라는데.
1: 네.
0: 저 제미나이 있잖아요.
1: 네네.
0: 인공지능.
1: 네네.
0: 거기 동시 통역 기능을 누르고 놓고 하면은. 그 된다는데?
1: 그럼 요즘은 다 그렇게 되고요. 요즘 뭐 안경 하나로도 뭐 다 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웨어러블 그게 이제 휴대폰이 아니라 안경이
1: 네 안경과 뭐 요새는 뭐
0: 무슨 AI 전문가세요?
1: 네? 아니요
0: 전혀 몰라요. 빠졌어.
1: 자, 전혀 몰라요.
0: 그러면 자 벌써 이제 공연 티켓 마감이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모두 다섯 분 뽑는 거지?
2: 예, 예. 네,
0: 다섯 분을 이미 뽑았으니까 제가 발표해드리고 이제 더 이상은 신청을 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태발 씨가 다섯 분을 소개해 주세요.
2: 자, 끝에 번호만 말씀드릴게요. 2693님, 0919님, 8886님, 7494님, 3746님
0: 네,
2: 이렇게
0: 좋습니다.
2: 다섯 분께 공연 티켓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당첨되신 분한테는요. 여기 저 PD들이 당첨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2: 자, 그리고 당첨 문자 드리면서 어떤 PD가 뭐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러면은 신고하시면 됩니다.
0: 축협 계좌 그런 거 보고? 축협 계좌
2: 그렇죠. 자, 무명전설에서 아주 네.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저희가 이제 AR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신유 씨가 네. 오늘 또 치과 총치를 받고 오셔가지고 그치. 또 잠깐 또 네. 숨쉴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유 씨의 님이여 님이시여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님이요 님이시오. 신유 씨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님이요 님이시오가 이게 화제가 됐다고 그래요.
1: 예, 그 무명 전설에서 그 성리 씨하고 하루 씨하고 네. 이 노래를 선곡을 해서 네. 저와 셋이서 한 무대를 꾸몄었어요.
0: 아, 지금 이 요 장면이 예, 주로 예. 저 PD들이 띄워놨는데 예. 신유 한옥고 가로수 뭐야 저거 뭐 아, 자막에.
1: 아, 아마 그건 가사일 겁니다. 아, 예.
2: 맞네. 예. 정지 화면인데 가로수만 써 있는 거야. 예.
3: 가사 제목이야. 아, 가사, 예. 가사.
0: 신현도 그렇게 안 봤잖아. 완전히 먹여버리네.
2: 아니, 뭐.
0: 아니, 형.

0: 못 볼 수도 있지, 이 사람아. 그걸.
1: 아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이걸 뭐 부재라 그래야 되나?
2: 그러니까. 예. 일부 형님 그래도 옆자리 아니신 게 다행이에요. 찍을 뻔했어요.
1: 알았어. 옆자리 있었으면 좀 맞을 뻔했죠. 예.
0: 아, 이, 저, 남성 이 세 분, 다들 뭐 귀공자 네. 스타일 세 분이다. 네. 네.
1: 그래서 무명전설에서 가장 화제성 있었던 친구들이라서
0: 이 친구들 신유 씨의 님이요 님이셔를 세 분이 같이 하셨던
1: 네,
0: 거구나.
1: 같이 이제 중간에서 저는 이제 조율해주는 역할, 두 분이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0: 네. 양쪽 좌우에 빨간 옷 입은 젊은 친구들이
1: 예, 대결을 하는 거고요.
0: 성리 하루도 가수고 가운데 신유 씨 하얀 옷 자켓을 입었는데. 예, 신유 씨는 중간에 있는 거고.
1: 네, 그렇습니다.
3: 그래서 화제가 됐다.
2: 그리고 저희가 이 무병전설에서 뭐 마스터를 하시는 것도
0: 무명.
2: 알겠고.
0: 무명. 예. 무병이 아니고.
2: 무명.
0: 무병이라 그랬어.
1: 죄송한데 이거. 무병장수가 아니라요.
0: 그래. 네, 너도 무병으로 들었지. 너 무병을 읽었다니까?
2: 무명이요.
0: 그래, 무명으로.
1: 무명, 예.
0: 무명전설. 예.
2: 무명전설에서 마스터 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겠고, 뭐 이렇게. 다 알겠는데 뮤지컬 전국 노래자랑 뮤지컬이라는 걸 하시고 계셔요?
1: 예, 지금 전국을 돌면서 네. 예,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그 뮤지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이게 시간이 됩니까 이게 신유 씨가?
1: 이제 이 뮤지컬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뮤지컬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전국을 돌면서 예, 하는 거라서 연습은 지금 한 두 달 정도 다 해놨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한 두 군데 지금 벌써 돌았고요.
0: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지방 공연을. 두 군데 갔다
1: 왔어요. 함양.
0: 전남 함양.
1: 예, 뭐 하고 몇 군데 한 두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0: 무슨 내용이에요? 정상 노래자랑. 옛날에 무슨 영화도 했었는데 그거.
1: 그런
0: 그,
1: 내용이 아니라요.
0: 아, 그거 아니고.
1: 그 공무원의 그 얘기인데 네. 굉장히 코믹스러워요. 코믹이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웃다 가실 수 있는.
0: 신유 씨는 무슨 역으로 나와요?
1: 저는 공무원 그.
0: 주인공이야? 아니면 주인공?
1: 주인공이죠. 감미연. 감미연 선배하고 같이 이제 주인공을 하고 있고요.
0: 네. 그 모범 공무원 뭐 이런 역할을
1: 그렇죠. 하고 이제 주크박스 뮤지컬이라서 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들로 꾸며져 있어서 아마 오시면 너무나 즐거우실 겁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0: 했고. 예. 그 여기다 써놨네. 저 PD들이 7월 31일 날은 군위 네. 경북 군위에서 하고 네. 8월 13일 날은 전북 고창에서 하고
1: 맞습니다.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와주셔서 네. 아주, 예, 재밌게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리고 뭐 귀에 익은 음악들 다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아, 그렇죠.
2: 네, 네. 네. 최고네. 네.
0: 그랬구나. 예. 자, 그 다음에 물어봐 또 5번.
1: 그냥 갈까요? 하기 싫으시면.
0: 아니야. 갑자기 마가 떴어. 여보세요. 보조 MC가 마 안 뜨게 옆에서 도와줘야지. 가만히, 알겠습니다. 형이 가만히 있다고 너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2: 아니, 원래, 아니, 우리 19형 앵커가 네. 마무리를 하셨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말입니다. 하고 들어가셔야
0: 돼요. 그러면 저 PD들도 그래. 네. 맞들 거 대비해서 바로바로 노래를 제공하고 뭐 그렇죠. 그래야지. 가만! 쟤들이 막아 또, 쟤들이.
1: 혹시 네? 멍해가지고. 혹시 PD님들도 이게 뭔가 그, 출연 뭐 월급을 못 받는
0: 쟤들?
2: 예. 저 사람들은 더 오래됐어요.
0: 저 사람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월급 끊어지니까 2년이 넘어.
1: 아이고야.
0: 자 노래 듣겠답니다. 신유가 이 노래는 알지. 일소 일소 일로 일로 그 노래 아니에요, 그죠?
1: 예. 정확하십니다.
0: 신유가 부릅니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1: 의미.

0: 나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거 하나 없는 왜 비웃는 거지
1: 멜로디 좀 하지 아니, 말아줘 비웃는 게 아니라
2: 너무 제 두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노래를 해주시길래 이걸 내가 어떻게 계속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0: 예. 출연료 못 받는다고 이렇게 원통해 하지 마라 가지고 갈 거 하나 없대잖아
2: 맞습니다 어? 일소일소 하셔야죠
1: 그렇죠. 네. 등 돌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6631님께서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신유님, 아유, TV루벤, 아, TV로 보시나봐요, 지금. 아, TV루벤이 네.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기타 치시며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하시던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신유 원장님, 건승하십시오.
2: 아, 감사합니다.
0: 찐 팬이신가 보다.
1: 감사합니다. 네. 9041님께서 안녕하세요. 그 오랜만에 그 라디오 듣는데, 어머나, 이게 웬 횡재입니까? 깍! 신유! 유치원 아 여자분이구나 유치원 딸아이를 데리고 함께 응원 다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지금은 그 딸이 어머나 미대 다니십니다. 미대 다녀요.
2: 미대 나온 여자가 됐네요. 네, 네.
1: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근데 신유님은 세월도 비켜가는 듯합니다. 여전히 멋짐이 뿜뿜합니다.
0: 아니 신유 씨가 데뷔를 예. 몇 년도에 얼마나 데뷔한지
2: 제가 지금 20년
0: 됐습니다. 20년?
2: 네.
0: 나는 신유 씨 그럼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줄 알았더니
2: 예, 한
0: 몇 살 때 데뷔했어요?
2: 제가 25인가 6인가
0: 그럼 너 45야 그러면?
2: 그렇습니다
1: 45.
0: 나 저 사람 한 30 중간 받는 45세요?
2: 예. 벌써 세월이.
0: 아니, 그 문자를 봐봐. 신유가 처음 나올 때가 예. 딸애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네. 5살이라고 쳐. 근데 미대 나왔대, 미대 다닌다는 거지?
2: 네.
0: 그러면 이제 22살 쳐. 어? 네. 그럼 벌써 17년, 20년. 거의 초기 팬이시네, 이분.
2: 그렇죠, 예. 네. 그래서.
0: 아, 그렇게 오래됐구나.
2: 세월이 야속해요. 네.
0: 그러니까 데뷔 19년 차래.
1: 신유 씨가 세월이 야속하신데. 네. 우리는 어떻겠어요?
2: 원망스러우시겠죠. 세월이.
0: 우리?
2: 세월이 원망스러우시겠죠.
0: 왜 갑자기 그런 얘기라고 그러냐? 어? 슬퍼지게.
2: 네? 그러니까, 예.
1: 일소 일소 하십시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돼. 신유 씨. 네. 팬들한테 또 인사.
2: 네. 드디어 갈 때가 됐나요? 네.
1: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네.
2: 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랜만에. 네. 너무나 재밌게 또 그래요. 방송하고 가는 것 같고요. 네.
0: 여기 나오면 재밌죠, 여기.
2: 아, 저는 출연료 안 주셔도 되니까 가끔 한 번씩 불러주세요.
0: 알았어요. 예. 그 출연료 얘기는 자꾸 해.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어?
2: 아니, 그래도 강조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0: 그렇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끝고. 신유 씨의 그 데뷔곡이래 이 노래가 시계바늘
1: 노래 네. 멜로디 아시죠?
0: 몰라
1: 시계 그다음 모르세요?
2: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그 왜 고장난 벽시계만 아시는
0: 거예요? 고장난 벽시계만 내 자꾸 떠올라
2: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고장난 벽시계는
2: 그것도 음이 좀 많이 떨어지셨어
0: 야, 이 정도 가사만 알고 있어. 대단한 거야, 이 사람아. 예. 자, 그러면 신희의 데뷔곡 시계바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 신희 씨 고맙고.
2: 감사합니다.
0: 이태걸 씨도 고생했어요.
2: 감사합니다.
0: 야, 누가 최고다?
1: 우리가 최고다!
0: 내일 뵙겠습니다. 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오늘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역시 대부분 빗길입니다. 빗길 미끄럼 사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시흥요금소에서 안현분기점 쪽으로 밀리는 것도 안현분기점 부근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또 판교분기점에서 성남요금소 지날 때나 송파에서 서하남 쪽으로도 역시 속도 내기 어려워 보이고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감곡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방향 북진천에서 안진터널 쪽으로도 정체 이어져 있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에서 양재까지 정체, 천안 분기점에서 옥산 분기점 쪽으로도 긴 구간 서행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0: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2: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여러 건의 집회와 행진이 연이어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울역에서 시작된 행진 참가자들이 종로 3가역 14번 출구 앞까지 이동해서 또 다른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곳은 종로 흥인지문 방면으로 중간에 종로 3가역 앞인데요. 집회로 한 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보니 지금 종각역에서 종로 3가역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역 광장과 광화문 교보빌딩 인근에서도 각각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 후에는 명동역까지 행진도 예정돼 있고요. 다른 도심도로 중에서는 율곡로가 원남동 사거리에서 창덕궁을 지나 안국역 쪽으로 정체가 심하고 을지로 3가에서 을지로 입구역 쪽이나 퇴계로 충무로역에서 명동역 쪽으로도 움직임 둔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9: 비가 그치면서 서울시내 정체 구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몇 군데 주의하실 곳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한남대교 부근 2차로 고장차 견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기 포함해서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25분 정도 걸리고요. 이후로 여의도에서 가양대교까지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반대 올림픽대로 한남방면은 반포대교 조금 지나 4차로에서 사고 났으니까 또 다른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마포대교 여의도 방면 마포대교 남단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 소식 잇따르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초나들목 2차로에서 사고 났고 안성포천간 고속도로 포천방향은 북용인 나들목 진출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초위에서 강동고덕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오늘 강원도는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될 정도로 폭우가 쏟아져서 설악산 탐방로가 통제되고 일부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강원권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와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는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강원권에 강풍주의보는 남아있는 상태고 빗길 미끄럼 사고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중에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남이천 나들목 부근에서 정체인 것도 사고 때문입니다. 사고 차량이 도로 옆 녹지대 쪽으로 들어가 있고 사고 처리 작업으로 현재 1차로 하나만 통행 가능한 상태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마성터널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분당 방면 위례 나들목 조금 묶어 3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2: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비가 그치면서 서울 시내 소통 상황이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도로들 소통 원활해졌고요. 여러 건의 집회와 행진으로 혼잡했던 도심 도로들도 이제는 흐름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홍제문 터널 안에 3차를 고장차 아직 처리 중입니다. 홍제문 터널 통과할 때 정체고요. 서울 시내 한강다리들 건너는데 큰 어려움 없겠는데 다만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면 정체가 시작됩니다. 서초나지목 지나할 때까지는 밀립니다. 오늘 사고가 많았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도 이제는 흐름이 좋아졌는데 장수에서 송내 지나는 데는 아직 서행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보문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자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자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C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주진우의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뛰어다닐 수 있는 운동장과 공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축구는 19세기 후반에 이미 세계 각국에서 협회가 조직되고 국제 경기를 열 정도로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어갑니다. 이제서야 국가 간 경기를 위해 통일된 규칙이 필요함을 알게 되겠지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딥 퍼플, Smoke Underwater. 제가 지금 3일째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지금 계속 그 월드컵 기념으로 축구 역사와 축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작진에서도 저한테 축구 얘기를 했으면 좀 첫 곡은 뭐 예를 들면 뭐 오 필승 코리아 뭐 이런 거를 좀 틀으면서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뭐 낮에 뭐 라디오 들으면 거의 막 그런 월드컵 축구에 관련된 노래들이 뭐 많이들 나오니까 저희 뭐 락 음악 전문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저희의 음악을 듣지요. 축구 관련된 노래는 낮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감히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선물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 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0: Can't stop the spirits when I need you. This life is more than just a read-through.
1: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 Can't stop. 이 노래는 레드와 칠리 페퍼스였습니다. 5742번님. 호텔 캘리포니아 부탁합니다. 그런데 꼭 라이브로 들려주세요. 이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왜 라이브로 들어야 되는지는 안 쓰셨어요. 혹시 그 언플러그드, 그 MTV 언플러그드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이 버전의 라이브가 참 좋아서 들어봤습니다. 4256번님. 여름엔 오싹한 퇴마록 읽으심. 나 그거 읽다 잠들었는데 꿈에 바다 마녀 같은 내 목피를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뭐 이런 내용을 써주셨거든요. 그리고 7007번님. 저는 악몽 꿔요. 주식 때문에. 뭐 이런 걸 써주셨는데, 아, 왜 갑자기 무슨 꿈 얘기를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이 사연 온 날짜를 보니까 제가 그날 오프닝에 꿈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이 아니잖아요. 아, 참. 그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만 해도 우리들의 꿈의 절반은 이런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 재밌자고 그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진짜로 꿈 얘기를 자다가 이제 꾸는 꿈 얘기를 해주셨네. 아무튼 이런 재밌고 그런 사연 너무너무 고마워요. 0511번님이 예전에 권디 웃음소리가 참 좋아요. 많이 웃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좀 당황했던 사연이 있었는데 이런 사연들 덕분에 제가 진짜 웃게 되네요. 아, 고맙습니다.

서바이버,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들으셨습니다. 7373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 출석합니다. 이렇게 한 줄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아무 내용 없이 권순우의 새벽 공감 출석합니다. 이렇게 늘 보내주고 계세요. 이런 분들의 그 한 줄 메시지가 참 저희한테는 큰 위로가 됩니다. 6556번님도 TBS의 정상화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권순우 밴드 못 살겠네 듣고 싶어요라고 제목을 적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저희 권순우 밴드를 아시는 분이겠네요. 아니면 저도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좀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분들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권순우 밴드의 데뷔곡입니다. 30년 전 데뷔곡 못 살겠네 듣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에는 여러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오랫동안 노출되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을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해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메탈리카 Stick and Destroy 9942번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이어서 지미 앤드릭스 퍼플 헤이즈 두 곡 들으셨습니다. 8913번님 안녕하세요. 아까 빛과 소금 노래가 너무 반가워서 늦은 감이 있지만 문자 보냅니다. 요 며칠 애청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TBS 구성원분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응원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8913번님 정말 꾸준하게 저희에게 많은 응원의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스키드로우의 A10 라이프 5200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시면서 서울에서는 멀리 살고 있지만 늘 TBS를 응원하는 여인네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여인네. 네. 아, 그러면서 스키드로우의 A10 라이프 신청해 주셨네요.

스키드로우 18 라이프 이어서 오스턴 What an a feeling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4256번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다잉 영 들려주실 거지요. 2년 전에 장애인 남편인 나를 만나 고생만 하다 저 세상으로 간 내 아내 이희원 씨 생각에 잠이 늦게 든답니다. 케니지 연주곡 버전도 좋습니다. 오늘 밤도 그렇게 많이 외롭지 않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덕분입니다. 이렇게 보내시면서 시를 한편 보내셨네요. 정지용 시인의 스톡홀름을 담다 해서 발췌를 해오셨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워 당신의 동구스레한 어깨가 그리워 거기에 내 머리를 대이면 언제든지 먼 따뜻한 바다 울음이 들려오더니 아 아무리 기다려도 못 오실 님을 따뜻하고 먹먹한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4256번님 힘내시고 고마워요. 오늘 마지막 곡 신청해 주신 다잉영 저희 락 전문 프로그램에서는 좀 좀처럼 듣기가 어려운데 오늘 사연이 너무 못먹해서 케니지 연주곡 버전으로 다잉영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기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에스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유 더워.
4: 더워.
3: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덥네.
5: 왜 이렇게 더운 거야.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춘연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현재 서울 기온이 20도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는 돌풍을 동반한 호우가 쏟아진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던 강원도는 설악산 탐방로가 통제되고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비도 그쳤지만 강원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린 비로 산사태의 위험이 높아진 상태니까 되도록이면 산사태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방향 금광 3터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요. 실려있던 화물이 도로에 쏟아져서 지금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전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2: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TBS 교통정보.
7: 다소 흐린 하늘이지만 휴일 아침 서울 시내 도로들은 여유가 넘칩니다. 차가 많아서 몰리는 곳은 없는데요. 여의도 일대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리를 찾아라 런인 서울 마라톤. 조금 전 7시 30분에 여의도 공원에서 시작됐고요. 코스에 포함된 도로들 국회 뒷길과 서강대교 여의도 방면 그리고 반환점인 광흥청역 교차로까지 통제 중이고 이 때문에 강변북로 구리 방면에서 서강대교 북단으로 진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서강대교 말고 마포대교 이용해서 여의도로 가시면 되겠고요. 교통통제는 오전 9시 30분 정도면 모두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도 아직은 한산한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비봉나들목 부근에 고장차가 생겨서 갓길로 옮겼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휴일 아침에 여유가 느껴지는 서울 시내 도로들인데요. 여의도 일대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여의도 공원에서 시작된 원리를 찾아라 런인 서울 마라톤 대회.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어서면서 통제 구간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강대교 여의도 방면의 통제가 방금 풀려서 이제 강변북로 구리 방면에서 서강대교 북단으로 진입도 가능해진 상태고요. 하지만 국회 뒷길과 여의공원 원로의 일부는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이 통제는 오전 9시 30분경에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수서 지하차도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정체인데요. 탄천 1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